0: 갈대 형 숟가락.
1: 아니, 갈대 형. 아니,
0: 건박대 형.
2: Bukim Habaim Limsibat Purim Hine Eli Indiani the Mordechai Hayudi Yankale Yapani the Yelej Hit Hapes the Havila Shel Bisli Achav Shvu Yeladim Vnashir Biyachad Shir Purim.